0: 아이고 고민다리야 뭐라 내가 운전수는 소리 뭐하면지 넌기라 봐야 뭐라와
1: 이따 아래 막간 같이야 이루 너바 있네 이따 깜 너바 이루 너바 같이야 너바 이루 이루 응금에 깐 같이야 너바 있네 너바 같이야 네 이루 tia no ba yuru no no ba ne seven sugun mara sangi tangai haka ho kwa me bayin ka ko ma so ga idini ton tro wa son dai ga ho bayin no bonu ko
0: ma ba si a son se ki me ga kwa bu ai go ne ko ka kon do yiru a ju go bu so go te yiru a ma ju go ne ka la ba musa ai go ne ta wa en ba bi wo re yo

이해가 좀 해봐 동안에. 네. 엔티네 이해가 군신아. 민디 우마모. 마히라 이모 헤미라 니기. 나 하이디나 노 민디나 그밤에 오소 호마.